0: 선생님,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1: 네.
0: 3 Northwest 1st Street and Northwest 29th Terrace.
1: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